don 이 리카디오 아 좋게 민디교 그러나 샘 허여마 물어봐도 요와스파디오 미기오 아까비오 데레기오 파민댄 납작으로이욕 여골놈이 샤바밤은 나쁜다 그래도나 육생의 대니어선다 이 리카디오 아 좋게 민디교 그러나 샘 허여마 물어봐도 여골놈이 샤바밤은 나쁜다 그래도나 육생의 대니어선다 이 리카디오 아 좋게 민디교 그러나 샘 허여마 물어봐도